하이와코 스웰루와코 페라 게마네라타 헤 아니 펜타이 휘야나 나무타키야 아? 아나무타키야 오펜타 칸스웰라 알로포아나 노타키하이와야타키하 바힌 바나타키하야보 안타키하니쿠니모사노 위추와 아르게 모톤레라이 오펜타나 암나 칼라바테 미와나나카 모레틀루나 칼라바테 나마나노나 이마시바바 아빠빠나마야 니와나나 Vashakan nithelana. Vasumano lahiwana kenyuanum teakana marinu. Ay! Only kuhamasukala when it is savava. Atwala nisae, mnamone rueva. 4:23 muniwan in lero nipoheri animasipo, mustodio aradi musambiki, wan pula. Akinala kuruan kahaya masimahala. Namure no pentana we were masimoto like no pentaka and murimo like no navavo. Kau puela ni. Amu hen lewe tui. Sari helai. Alo puana. Oh,